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현지에서 연설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긴박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강화 등 세 개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저녁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대학에서 연설하고 10년 전 당시 아베 수상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진화시킨 외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수상은 외교 방침 제창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타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유와 개방성,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와 가속적인 기술 혁신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먼저 에너지와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연구 개발과 해저 케이블 등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에 근거한 경제 질서 확대를 위해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의 참가국 확대와 핵심 물자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규칙 마련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안보 분야 연대를 통해 일본이 유사 입장국 군대에 방위 장비품 등을 제공하는 OSA,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을 통해 해상 보안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일 레민흥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최고 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약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회담 첫머리에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과는 얼마 전에 전화로 회담했는데 이후에 바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힘을 합쳐 이 지역을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대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위한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현지의 일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안보 분야의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 한층 진행하기로 하고 남중국해 정세와 북조선 대응 등에서 연대하기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수상은 럼 서기장을 올해 안에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0: 베트남을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치민 주석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 2일 밤 1945년에 호치민 주석이 식민지 지배에서의 독립을 선언한 수도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바딘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수상은 이에 앞서 부근에 있는 전쟁 희생자의 공적을 기리는 위령비에도 헌화했습니다. 호치민 묘소와 위령비에는 작년에 당시 이시바 수상도 방문해 헌화한 바 있습니다.
1: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중재국에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란의 국영매체가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은 수도 테헤란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들과의 모임에서 이란은 강요받은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계획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제시했다고 밝히고 외교의 길을 택할지 대립적인 접근을 계속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란은 국익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길 모두 준비돼 있다며 전투 재개를 위한 군사적인 준비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에서는 미국이 공격의 종결과 해상 봉쇄의 해제를 보장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 측은 우리가 요구한 것 같은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제대로 해낼 생각이고 일찍 손을 떼서 3년 만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화 협상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면 협상의 전망도 보이지 않아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SNS에 남부 헤르손시에서 노선버스가 러시아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모두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며 전선 부근에서는 매일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공격이 행해지고 있다고 신랄이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가 약 1,600대의 무인기와 1,100발의 유도탄, 3발의 미사일로 공격해왔다고 밝히고 각국의 방공미사일의 지원을 요청한 동시에 러시아의 자금원을 끊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상에 관한 미국을 포함한 3개국 고위급 협의가 이란 정세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우크라이나군의 병사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사에 대한 대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군의 개혁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발생한 지 11일째가 된 이와테현 오스치조 산불에 대해 오스치초는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2일 오후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오스치초의 히라노 코조 정장은 2일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가 진정돼 연소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이번 산불에 진압을 선언했습니다. 히라노 정장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활동에 힘써주신 현지 소방단과 소방대, 현내의 지원대, 긴급소방원조대와 자위대, 현과 시정촌 등 관계기관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발생한 산불에서는 마을 면적의 8%에 해당하는 약 1,633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보여 1989년 시작된 헤이세이 시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마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한 채를 포함한 건물 8동이 불에 탔으며 대피소에서 넘어진 여성과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단 남성 등 모두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한때 최대로 마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558가구 3,257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대피 지시는 이미 모두 해제됐습니다. 마을과 소방 등은 계속해서 불을 완전히 끄는 진화를 위해 약 600명 태세로 발화점 확인과 경계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지금까지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도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도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이런나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0: 무엇? 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5: あれ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5: 난데스까?
0: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5: これ, それ, あれ의
0: 뒤에
5: 와를
0: 붙이고
5: 난데스까?
0: 라고 하면 되죠.
1: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6: 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
7: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
1: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5: 스미마셍.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6: 오차데스.
1: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고래와난데스가? 스미마셍. 고래와난데스가?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5: 소레. 소레.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7: 고래, 타이야키데스.
1: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5: 아래.

0: 아래
1: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2: 아래와 何ですか?
1: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2: 아래와 何ですか?
3: 아래와 타코야키です.
1: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타코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오이시이데스.
5: 오이시이데스는
1: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오이시
1: 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죠.
6: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6: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보세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ここがデパ地下だよ。
8: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7: 大根の漬物だよ。
8: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7: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6: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백화점 식품 매장,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6: 물론이죠.
1: 네, 데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6: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1: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6: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1: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 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1: 네.